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소야곡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음악의 향연은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선물로 되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한나당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 계시는 리룡춘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왕청현 배초구진 안전촌의 전체 촌민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 꿈을 보내드립니다.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 연가였습니다. 연꽃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0: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결을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된지.
2: 아, 이거 봐, 젊어요.
1: 네.
2: 내 좀 보사.
1: 뽑소. 네. 아가? 아, 어째래?
2: 이거 봐, 젊어요.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2: 내 정말 탐보가.
1: 에이.
2: 앞으로 큰 사망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하.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 해.
1: 축하한다, 축하. 오,
2: 야, 감사. 네.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네. 다 연결해뒀어. 걔가 가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2: 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3: 어머니, 사람들도 사실도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을 가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그건 좋구나.
1: 세세메요.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해도 다 하는 거 아잖아. 라발, 와 한쪽 한 미설 봐.
1: 미설.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좀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라발.
1: 예.
3: 와 한쪽 한 민발팅아 마.
1: 아, 민발팅라 따다디 민발팅라.
3: 있을 때마다 여 전화 칠거 생각하면 정말 여 머리 거듭한 열두죠.
2: 아, 그 말은 맞습고. 거저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3: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거저 어머니 이렇게 사나 르네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신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이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2: 내가 한 번도 여 오른쪽 맨피 올 뻔했어.
3: 그거 많이 포기했어.
2: 어찌나 지금은 이렇수구만.
3: 어디 이렇수? 나 한쪽이 이렇게
2: 쉬웠어. 아, 이 아줌마 지금 이렇다도 어쩌는 거. 너 세 사람은 병신 만들 일이 있습니다.
3: 내걸 어떻게 먼저 댕기해지겠어.
1: 예, 저 부인 먼저.
2: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3: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 집안도 붙었어.
1: 그 집안도 붙었어.
4: 자,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4: 아, 집에 하는 은혜 할 겸.
2: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 학교 붙었어.
4: 아, 중간에. 예.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돕고. 아, 그래서 그렇죠.
4: 그렇죠. 그, 저 집에 하는 은혜학교부터.
3: 우리 안? 예. 우리 안은 리영근 사립 순나 이때 아재가 탁 붙었어.
2: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3: 어째?
2: 무슨이라? 사립대학이라.
3: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4: 자,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4: 이거 저 손님이
2: 이렇게 해야 된다.
3: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요.
4: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영기신의 전화번호 책밖에 왔잰가?
3: 그걸 말이 친구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 뜨레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양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구만. 예.
3: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빛이 없다.
2: 아이고 하긴 그렇었구만.
3: 예.
2: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습관이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3: 무슨 바람?
4: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4: 예, 그래.
2: 아, 이 근간에 법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4: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4: 네, 그런 게.
3: 아이고, 이거 보시오, 이거 보시오.
4: 네.
3: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2: 무슨 게란 둥?
4: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을 뚜르르하게 센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3: 아이고, 나는 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대만 한 네 여섯 번은 달렸습니다.
2: 여섯 번도?
3: 예.
2: 아이고 그럼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3: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4: 미진내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러디 여덟 번.
2: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된다. 이거 봐봐.
4: 네.
2: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네 번 결혼했어.
4: 네? 네.
2: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니까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여덟 번 해.
4: 맞습니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아, 모두 재간도 있다. 야
3: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회를 12번이나 다녔습니다.
2: 동창만회만 12번?
3: 어찌 아니
2: 그게 거짓말 그래.
3: 어머니 하트만 동창만회를 맞으면서 한번 따스한 여름을 맞으면서
2: 한번
3: 예 지나서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2: 한번
3: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번
2: 모두 네이버에만 무슨
4: 네이버
3: 그래 네이버에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2: 예
3: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주동 그러니까 네이버 3, 4, 12, 12번
4: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우리 조직위원회가 싹 성립됐습니다.
5: 소문 났었죠.
6: 하여간 예,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2: 네. 노벨사 말입니다.
6: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초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아과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겠어.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아, 야!
2: 야, 그날이 빨리 오라. 이.
3: 아이고, 그날 때만 예금 먼저.
1: 아이, 내가 먼저 해줘.
0: 아, 예. 예, 예, 예.
4: 하나
2: 차 됐다. 예, 됐다. 치셔, 치셔. 번호 누를 줄 안 가?
4: 안 가.
0: 오, 똑똑하다.
2: 치셔.

0: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1: 아빠 욕한다.
0: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1: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2: 여보 내 거 먼저
0: 해. 아 내가 먼저 해야
2: 하는데. 야 하지 말라.
0: 야 이거 야. 어째?
1: 좀 조용하면 안 된가?
2: 차라 차라.
3: 손님이 성격을 쓴다.
0: 손님이 치시. 너네 아랑은 무슨 소리야?
1: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우야 놀랐다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해.
2: 아니 내가 먼저 해. 야 집어내려.
0: 야 아줌마 이게 정말 답답하다 이거.
4: 선생님 아들이 다 모여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시오.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자라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가고?
2: 나도 집에 가서 토론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점 아니고 30점 18점 아이 개업 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해서.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의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춘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향기님, 태평양 보험님, 박정흠님, 박현준맘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함께 음미해 볼까요? 송가인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생.

송가인의 평생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들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아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생방송실에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또 한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행복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여성 클럽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커피타임 또 티타임 네, 이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주부님들 네, 일이 끝났나요? 그래요. 집에 있다 보면 일이 끝이 없죠. 그런 걸 느끼시죠? 네. 아, 얼마 안 지나면 또 점심때가 되고 얼마 안 지나면 저녁때가 되고 네, 오늘도 바삐 보내고 계실 우리 주부님들 이 한 시간만큼은 네, 자신에게 시간을 내줘 힐링의 시간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영천아리라 듣고만 있어도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 사이에 남혜숙님께서 현국화 아나운서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고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 하나에 야, 제가 기운이 막 샘솟아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가 저한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동물들은 고래나 거북이처럼 몸집이 크거나 느리다고 합니다. 작고 빠르면 대사율이 높아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로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새는 몸집도 작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최근에 위즈덤이라는 새는 70살에 알을 낳았고 기네스북 기록에는 80년을 산 앵무새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가 장수하는 비결은 뭘까요? 비밀은 비행에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를 쉽게 피할 수도 있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면 그곳을 떠날 수 있다는 건데요. 생존력이 높아져서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들은 불안하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 훨훨 벗어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장수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마음만이라도 새들처럼 스트레스는 홀홀 던져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0: 새들처럼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금방 들려드린 짧은 글, 네, 거기에 맞먹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새들처럼 훨훨 날아가고 싶으셨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새가 장수하는 비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히 공유를 했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새들처럼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새들처럼 훨훨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네, 새들처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기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새들처럼 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과 시간도 필요하겠죠. 푹 자거나 혹은 좋은 음악을 듣거나 혹은 이렇게 여성 클럽에서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몸은 새들처럼 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활활 날 수 있는 자유롭고 편한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1: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2: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모멘트에서 본 글인데요. 너무 좋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특히 저의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글인데요. 40대. 네, 40대의 우아함은 스펙이 아니라 이 마인드셋에 달라집니다라는 아주 짧은 글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그냥 참고 넘기면 되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참고 살아.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을 내보이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참으라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억눌러둔 감정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쌓여갑니다. 그 감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해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 인생을 더 어려운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끝없이 검열하다.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시행착오 끝에 자기만의 감정 처리 방식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훨씬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나를 위해 마음껏 슬퍼하고 웃으며 살아가십시오. 성숙하고 좋은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참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만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날들이 아깝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면 카타르시스와 진정한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네, 아주 짧은 글이죠. 40대에게 충고 아닌 그런 충고 같은 네, 짧은 글이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매사에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아야 건강한 심신이 네,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여성 클럽 위챗그룹이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의 네,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데요. 이런 것 또한 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메시지 하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위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특히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 하나.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와중에 혜택을 받는 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네, 늘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문자 타자를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네, 우리의 대뇌는 활발하게 움직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세월을 보내지만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여성 클럽에 계시는 분들의 더 활발한 이런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방 40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40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40대를 돌이켜보면 인생의 중턱쯤에 섰을 때 아마 많이 힘드신 그런 날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추측을 해보는데요. 위로는 또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하고 일터에서 분투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이 40대에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역시 40대에게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스물마흔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 마흔 살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스무 살 앞에서 마흔 살. 네. 이런 내용으로 제목이 달아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우연히 발견한 유채꽃도 공유합니다 하면서 유채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러고 보니까 예전에도 유채꽃 바다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는 아주 크나큰 힐링이 되는 그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아, 향기님 그리고 또 영거리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이 되는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이런 이미지, 이런 꽃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도 상쾌하고 좋네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전도사죠.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이어가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내용을 저는 이어주는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어서 또 좋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하겠는데요. 이 좋은 글은 네, 제가 필사하는 내용의 네, 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경희님께서 또 필사 내용을 공유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향기님께서 왕언니 덕분에 저도 필사를 해봅니다 하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필사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또 긍정의 힘으로 네, 발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도 좋았지만 두 분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네, 확대를 해서 여러 번 봤답니다. 저도 매일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두 분의 그 글씨체에 비해 보니까 아, 제 글씨체가 말이 아니구나. 제 딴에는 저도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선배님들 앞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좋은 내용만 저희 필사 내용은 공유하지 않고 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위보 맨쉬라는 그런 책의 일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상이 아닌 당신이 만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정해진 퍼즐처럼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진실이 보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의미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퍼즐의 그림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편견과 욕망이 쌓여 만들어진다. 도덕, 예술, 철학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은 세상의 껍질을 벗겨내며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이게 환상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조차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 결국 한 가지뿐이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선택이 당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당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김경희님께서 오늘도 필사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린 요성클럽에 종종 네, 공유해 주세요. 아, 내용이 참 좋던데요. 네, 읽어보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받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최화자님께서 노래 가사 재밌네요. 우리는 아직 스물 마흔 살.
그래요. 여성 클럽에서 가끔 이런저런 노래 여러분들도 네 처음 듣죠. 향기님께서 어제 오후 산책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강 옆에 황무지 개간에서 읽은 텃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채꽃도 피어있고 각종 채소들이 울썩울썩 자라고 있더라고요. 밭채소도 조금 사서 어제 저녁 식탁에 올렸는데요. 역시 달큰하고 상큼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야, 밥상에 올렸네요. 네, 또 예쁘게 찍은 사진 우리 여성클럽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채소로 된 밥상을 보면 더 입맛이 더 당겨하는데요. 저처럼 채식주의가 아닌 채식주의 신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계신가요? 저는 채식주의는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양지은의 노래입니다. 좀 감성이 듬뿍 느껴지는 노래인데요. 먹먹이라는 노래입니다.

마흔살 마음에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나이 마음에 귀중한 설레임을 살리며 살아가는 나이 영거리님께서 금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마 즉흥으로 보내준 짧은 식구 같은데요. 마흔살이라는 식구, 짧은 식구에 큰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시형의 어린답게 삽시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영리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지혜는 세월과 함께 자라난다. 오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들에서 삶의 슬기가 우러나온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식은 책을 통해 알고 공부를 통해 터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인생의 온갖 경험들이 응축돼 쌓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내공이 무르익어 생기는 것이다.

네, 지식은 책에 있죠. 인터넷에,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르익습니다. 독서와 고난과 사색과 명상에서 진액처럼 우러나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영국 계급 사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집사, 인생의 황혼역이어야 발견한 일과 사랑의 참된 의미, 그 허망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나날은 대를 이어 집사라는 직업에 헌신해온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통해 영국 격변기의 모습과 여행길에서 바라본 1950년대 영국의 사회상을 교차한 작품입니다.

네, 출간과 동시에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구조 속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위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이 작품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수 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1960년 해양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해 켄트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문예 창작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1989년에 발표한 세 번째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부커상을 받으며 이시구로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줬으며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로 제작되어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심리를 몽환적으로 그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로 첼튼햄상을 받았고 우리가 고아였을 때 역시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2005년에 발표한 나를 보내지마는 복제 인간의 사랑과 슬픈 운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의문을 제기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으로 타임 100대 영문소설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됐고 전미 도서협회 알렉스상, 독일 고린의 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황혼에 대한 다섯 단편을 모은 녹턴까지 가수 이시구로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잘 녹여낸 작품들로 현대 영미권 문학을 이끌어가는 거장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네, 한편 감정의 거대한 힘이 담긴 소설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감각 이면에 있는 심연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021년에는 장편 소설 클라라와 태양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네, 이 책은 1930년대 영국의 장원을 배경으로 그려낸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때는 1956년 여름. 달링턴홀의 집사로서 평생을 보낸 스티븐스는 생애 첫 여행을 떠나고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그가 무려 35년간 모셨던 신사 달링턴 경은 밀실에서 비공식 회담을 주재하고 외교 정책을 좌우하던 사교계의 중심인물로 스티븐스는 그림자처럼 그를 돕는 집사의 직무를 통해 세상의 중심 속에 닿아 있다는 내밀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세간의 존경을 받던 달링턴 경이 오명을 쓴 채 사회적으로 추락하면서 스티븐스의 경력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맹목적인 헌신을 자처하던 스티븐스는 달링턴 경이 완벽한 도덕관을 가졌다는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평생 집사의 업무에만 매달린 탓에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달링턴 홀이 상징하는 세계는 단지 일이 아닌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스는 위대한 집사란 결국 얼마나 위대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역설하며 끊임없이 지난 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달링턴 홀이라는 극히 한정된 공간의 이야기면서 네, 동시에 이 공간을 지키는 스티븐스의 관점과 이곳을 찾아오는 숱한 정치가들의 관점을 교차하며 격동기의 세계 정세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스티븐스가 고집스레 지키고자 했던 자기 희생적인 직업관과 장인정신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꽉 막힌 시대의 잔여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스티븐스의 인생은 어쩌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 작품은 매우 유쾌하면서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책. 아름다움과 신랄함을 함께 그려낸 수작. 스토리, 문체, 작품성 모든 점에서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시대의 여러 작가들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가조 이시구로의 대표작 남아있는 나날을 펼쳤는데요. 이 책은 인생의 황혼역에 깨달은 사랑, 그 허무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남아있는 나날의 원작이기도 한 이 소설은 영국 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엠마 톰프슨이 스티븐스와 켄튼 양으로 호흡을 맞춰 황혼역에 깨닫는 사랑 이야기로 또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스티븐스가 여행을 떠난 계기는 새 주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달링턴 홀의 전성기에 총무로 같이 일했던 켄턴 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미스 켄턴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편지를 받고 그는

그녀가 다시 달링턴 홀로 돌아오고 싶어하며 그가 그녀에게 그러한 제안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되죠. 네, 6일간의 유행 내내 스티븐스는 자신에게 각별했던 그녀에게서 받은 편지를 한 줄 한 줄 읊으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켄턴 양은 적극적으로 스티븐스에게 다가섰고 스티븐스 또한 그녀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으나 그는 집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자신의 감정은 감춘 채 공적인 업무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의 살아온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황혼을 맞이한 지금에야 달링턴 홀의 전성기에 함께 일한 짧은 시간 동안 실은 그녀를 진실로 사랑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재회했을 때조차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가슴에 묻어둔 채 그녀를 또 한 번 떠나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사랑마저 외면하며 견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황혼기에 이를 깨달아 가슴 아파하지만 흘러간 시간만큼 변해버린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스티븐스를 통해 독자는 지나간 사랑의 미열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욕망, 인간관계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풍부한 언어로 전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네, 소설은 늙은 스티븐스가 류행 도중에 옛일을 조금씩 회상하고 많은 세부사항을 서서히 수명으로 떠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랑 비극에 필요한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작품 전체의 고소 부분으로서 스티븐스는 두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제때의 독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틀 후에야 이번 만남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서술합니다.

네, 결말에서 스티븐스는 부인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욕망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결말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인생의 선택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스티븐스의 요성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안겨줍니다. 네, 이처럼 소설은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깨달은 삶의 가치,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허무함과 애잔함, 스티븐스가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 아버지, 그리고 30년 넘게 모셔온 달링턴 경리에 관한 이야기를 축으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출간과 동시에 가슴 저미게 파고드는 수법이 거의 마술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은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단순한 구조석에 고시대와 신시대의 충돌, 일과 윤리, 유대함과 정직함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홍화님의 방송으로 마음대로 되기 어려운 마지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편집과 이런 문자가 오고 갔다. 욕한 심정으로 글을 읽으려 했더니 주변에서 벌써 저 세상에 간 친구들이 왜 일이 많아요. 유유.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아버지도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나도 운사님으로부터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내 능력에 비해 이미 많은 걸 가졌다고 봐요. 주변에서 술을 적게 마시라고 선의의 충고를 해주는데 나는 이제 남은 생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간 사람만 불쌍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 그러다가 이런 꿈도 꾼다. 간밤에 미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시애틀이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음식을 시킬 때 고생을 좀 했다. 메뉴를 이리저리 번지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만 시켰다. 다행히 물건 구입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쉬웠다. 그런데 위챗이 되지 않아서 결제가 번거로웠다. 현금으로 할 건가요? 카드로 할 건가요? 아니다. 카드가 있을 리 없으니 당연히 현금이겠지. 같은 중국인이면서도 내가 중국에서 왔으니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무시하는 가게도 있었다. 홧김에 달러가 두텁게 들어있어서 잘 굽혀지지 않는 지갑을 꺼내들며 카드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던져줬다.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카드로 알아서 긁으라는 배포였다. 교회에 나가기도 망설여지는 시국에 미국까지 다녀왔으니 꿈을 헛구지는 않았다. 꿈은 야무질수록 대리만족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꿈일 뿐이다. 어떤 간호사가 쓴 글을 봤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란 제목의 글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다. 환자의 연명치료 비용이 논둥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보호자들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소명하러 병원을 찾는다. 참고로 나는 속칭 콧줄이라고 불리는 비위관 영양부터 거부하고 싶다. 근무했던 부서가 암 병동이어서 그런지 연명치료에 영 부정적인 편이었다. 환자들의 편안한 죽음을 본 적이 없고 간호사 친구들도 대부분 연명의료에 부정적이다. 실생활에서 만약 연명치료 경우가 온다면 그냥 호흡기를 띄워달라고 가족에게 미리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본인은 의식이 없으니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가족은 또 가족으로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한다.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겠지만 돌 위에 꽃이 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프면 본인도 고통이 거니와 가족이 고생인 것도 안타깝고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만 고생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존엄사유, 안락사유 하는 방식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엄연한 생명인데 선택이 쉽지 않다.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쓰러져서 치료를 받는 기간 모든 병문안을 찾으라고 나중에는 치료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건강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실제로 몸이 다 말라가는 림종에 맞히는 친구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와서 차라리 독하게 마음먹고 가보지 말았을 걸 그랬다는 동창들도 있다. 그렇게 남자답고 멋있었던 친구였는데 앓고 나니 피골이 상접해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고 안타까웠다는 얘기다. 오히려 전의 모습을 쭉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아하겠다는 안쓰러운 위안이다. 원하는 대로 삶을 마치고 싶다는 글을 쓴 간호사는 또 이런 말을 한다.
부모님한테서도 심폐소생술 고부 동의서를 미리 받아놓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실천에 옮겨졌는지는 모르겠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혹은 결과 없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냉정한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다. 일단 본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하고 부모님들의 섭섭함도 감안해야 되고 주변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껏 키워놓았더니 이런 살벌한 종이장이나 소명하라고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그런데 세상은 의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병원비도 현실적이고 시중들 정력에도 한계가 있다. 떠나가는 사람 또한 남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을 원치 않는다. 논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는데 부담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이 없다. 할머니가 제일 많이 외우셨던 두 마디가 있다. 늙은 게 빨리 죽어야지. 옛말이면 듣기나 좋겠다. 꿈은 어디까지나 가상 내용으로 현실과 같을 수 없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경우든 남겨진 사람은 슬프더라도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어제의 부모가 내일의 나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이크 비킹의 휴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중에는 이런 한달락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 당신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으면 10명 중에 9명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대답한다.

네, 당신도 한번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최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국경 통상구의 통관 효율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국경 간 여행의 최우선 선택지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국경강을 건너 흑하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올 상반기 흑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56만 8,4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여객 총량은 성내 통상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하에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고 소비 금액은 199% 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95%에 달해 흑하는 여름방학 입국 관광 다크호스 도시로 전국 3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후 러시아에서 흑룡강으로 오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단기 쇼핑,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 피서 여행 등 입국 관광객들의 수요는 다양했습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이미 33만 3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7월 하순 수분화 블라디보스토크 중러 국경 간 관광 전용 열차가 목단강시 수분화역에서 출발하며 정식으로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빙설은 러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이지만 할빈 빙설 대책의 몽환 빙설관에서 여름에 빙설을 감상하는 경험은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5대 련지의 화산 냉천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건강관리 습관과 잘 맞고 대소응하령의 삼림은 시원해서 러시아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에서는 정통 러시아식 소시지와 레바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가마 소찜 요리, 만두, 중이약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침, 안마, 부항 등 중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특별히 찾아 체험하는 인기 콘텐츠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동 철도가 중러 양국의 교류를 이어왔고 통상구 도시의 거리에는 러시아어 간판을 건 상점이 흔히 보이며 식당 종업원들은 기초적인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익숙한 건축 양식을 보고 정겨운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과 달리 흑룡강은 거부감 없이 서로 리해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이 명단으로 조국 최북단에 자리한 신주 북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관령 지역은 한여름 평균 19도의 서늘한 날씨로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여러 지역에 고온 경보가 발령되는 것과는 달리 대관령 지역의 여름 기온은 19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이 서늘한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카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북단, 극한, 러시아 린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 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금 민박과 7곳의 성금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3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꽃치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꽃치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꽃치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꽃치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흥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도 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중도 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 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중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피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전 흥룡강성 영화국은 중국철도 할빈국 그룹유한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영화 박물관 테마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 서역에서 상해로 향하는 J174 열차 내에서 승객들은 영화 테마 객실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더빙 체험을 즐기며 움직이는 영화 박물관 속에서 흥룡강의 깊은 영화 발전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움직이는 영화 박물관 테마 열차 객실 내에는 영화 포스터와 동북 지역의 클래식 영화 드라마 스틸컷이 전시됐으며 흥룡강성 영화 텔레비전 협회 직원을 초청해 승객들에게 흥룡강 영화 산업 발전 역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는 빛과 그림자의 100년, 흥룡강의 기억을 주제로 한 영화 발전사 테마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영화 더빙쇼라는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이벤트를 진행해 승객들이 직접 영화 더빙에 참여하고 영화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102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으면 하면서도 또한 만나지 말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겠는지. 만약 놈들에게 잡혀갔다면 더 처참한 광경을. 복창 료관 앞에 왔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급히 몇 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손전지를 켜들고 벽을 따라가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릎에 붉은 피가 줄줄이 떠 있었다. 가슴은 더욱 세차게 쿵쿵거렸다. 앞을 비춰보던 그는 그만 그 자리에 우뚝 굳어지고 말았다. 벽 아래 진창 위에 검붉은 피가 엉켜 있었다. 처마에서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며 사방으로 핏물을 튕겨 뿌린다. 핏물은 물에 떠서 천천히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덕강이는 핏물 속에 잠겨있는 까만 물건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주워들었다. 아, 총, 권총. 가슴이 철렁하고 눈앞이 흐려졌다. 어두운 밤이었으나 눈물이 반짝반짝 빛을 뿌렸다. 그는 재빨리 탄창을 꺼내보았다. 안에는 총알이 하나 남아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두 방 쏘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다섯 알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에게 넘겨줄 때에는 이미 두 방 쏘았던 것이다. 덕강이는 힘껏 물을 털고 총알에 묻은 핏물을 옷으로 닦았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그는 즉시 총알을 재우고 벽 옆에 붙어섰다. 맞은 쪽에서 달려오는 놈은 간첩대 대장 학삼이었다. 도수성이 함락되자 그는 상점 주인 여잔의 집에 가서 숨어있다가 기회를 노려 모평으로 달아나려고 꿈꾸었으나 그만 전사들에게 발각되어 쫓기오는 중이었다. 학삼은 달아나면서도 뒤에 대고 사격하였다. 덕강이는 그놈이 몸을 돌려 사격하는 틈을 노려서 코앞까지 다가가 불쑥 달려들어 허리를 끌어안았다. 깜짝 놀라

0: 일단 학삼은 자기를 끌어안은 사람에게 총뿌리를 돌렸다. 덕강이는 그의 심보를 미리 짐작하고 한 손으로 면바로 그놈의 손목을 받아지어 우로 제꼈다. 총알은 하늘로 날아갔다. 흉악한 학삼은 상대방이 미처 손을 쓰기 전에 몸을 획 돌려 덕강이의 가슴을 쥐어박았다. 덕강이는 가슴의 아픔을 참고 그놈의 총을 획 낚구챘다.
1: 손들은!
0: 사람들이 이미 뒤쫓아온 줄을 안 학삼놈은 돌아서자 거름아 날 살려라 하고 냅다 뛰었다.
1: 못 따라!
0: 덕강이의 눈에는 불이 펄펄 일었다. 그는 냉큼 허리춤에서 어머니의 피에 젖은 권총을 뽑아들고 마지막 그 총알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그림자를 향해 호되게 갈겼다. 철썩 소리와 함께 학삼놈은 더러운 침창 속에 꼬꾸라졌다. 놈들이 손들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소멸해버려야 한다. 외놈들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톨이 된 포대를 지탱하느라고 아득바득했다. 우득해 사령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포대를 폭파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이미 놈들의 포대 밑까지 지하 갱도를 파놓았다. 그들은 큼직한 낡은 관에다 크고 작은 지뢰 수십 개를 채워놓고 포대 아래에 묻은 다음 도화선에 이은 끈을 진지해로 끌어왔었다.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었다. 한 꼬마 전사가 아직도 애티가 섞인 목소리로 놈들을 비꼬았다.
2: 우에서 잘들 듣거라.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이제라도 총을 넣고 투항하면 늦지는 않아. 우리 팔로군이 꼭 너그럽게 처리하여 집으로 보내줄 테니 다시는 부자놈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말아야 해. 그러나 계속 버틴다면 우리는 내 놈들을 흙비행기에 태워줄 테다.
0: 전사들은 일제히 놈들을 보고 총을 놓으라고 하마하였다. 하지만 놈들은 욕지거리를 늘어놓으며 모평의 증언을 받을 것을 꿈꾸고 있었다. 양뚱보 통역관 놈이 유리창문으로 피둥피둥한 머리를 내밀고 빈정거렸다.
3: 나해들 팔로군이야. 상골짝이나 싸다닐 줄 알 뿐이지. 뭐가 이렇게 벽 하나 사이 두고도 눈만 멀뚱해 있지 않나? 에이가, 미안하지만 우리는 술과 고기를 먹어야겠다. 이제 날이 밝으면 또 모평의 과자로 아침을!
0: 꽈르르. 놈이 말을 맺기도 전에 포대는 공중 높이 날아올랐다. 밥통, 철갑모, 의복, 뼈다귀와 살점들이 온 하늘이 새까맣게 솟구쳐 올랐다가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리꽂혔다. 수천만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다.
1: 정말이요?
0: 덕강이는 어머니가 담가대의 구원으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기를 의심하였다. 의지가 굳센 이 청년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어린애처럼 눈물을 찔끔 흘렸다. 그는 림시 구급소로 줄다름쳐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담가 위에 누워있었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머리가 상하여 앞니마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고 왼쪽 갈비뼈도 두 대나 부러져 모로 누울 수도 없었다. 불빛에 비친 어머니 얼굴은 어찌도 창백하였던지 빛기 한 점 없었다. 구급소 안으로 뛰어든 덕강이는 누나가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도 꼭 이곳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그는 급히 앞으로 다가서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1: 어머니!
0: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손짓을 보고 대뜸 입을 다물었다. 아들의 부름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의사들의 몇 시간에 걸친 세심한 치료가 은을 냈는지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눈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1: 너희들이 모두 여기 있구나.
4: 엄마, 여보. 나 여기 있어. 여기. 엄마.
0: 덕견이가 훌쩍거리며 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는 약간 놀란 기색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하였다.
1: 애들도 왔구만요. 배고프겠다.
4: 엄마, 나 둘째 누나 따라왔어. 엄마, 나 배고프지 않아.
0: 덕견이는 급히 어머니의 손을 끌어잡았다.
1: 울지 마라. 엄마는 죽지 않는다.
0: 어머니는 강영천과 수연이가 눈에 띄자 다시 말을 이었다.
1: 어머니들은 쟤 볼 일이나 볼 것이지 나는 일 없어.
5: 어머니, 일을 다 봤습니다.
0: 강영천은 인차 어머니를 위안하였다.
5: 어머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1: 외놈들이 끝장났구나. 수연아.
6: 네.
1: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니? 우리 곡생이 아직 이모 집에.
6: 어머니, 이모네 집은 무사해요. 곡생이는 내려왔어요. 수사한테 안겨있어요. 그 앤 외할머니를 못 보면 울어요.
1: 어서 애를 안고 오너라.
6: 네.
0: 어머니는 조용히 일렀다. 수사가 곡생이를 안고 왔다. 애는 두 손을 벌리고 울며 외할머니를 찾았다.
1: 아휴, 귀여운 놈이야.
0: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 혀를 찼다.
1: 외할머니, 너를 안아도 주지 못하는구나.
0: 가나온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하였다.
7: 어머니,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상처가 더집니다.
0: 어머니는 그에게 눈길을 돌리며 자애롭게 말하였다.
1: 고맙네. 어서 일을 보라고. 난 일 없다네.
0: 그가 떠나가자 어머니는 즐거운 기색으로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1: 몇 해 만에야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없이 모였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0: 인희는 아내의 말을 듣고 새삼스레 아들, 딸 사위를 둘러보며 수긍했다.
5: 정말 한번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당신은 또...
1: 그만해요. 난 일 없어요.
0: 어머니는 숨을 후 내쉬고 밝아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1: 날이 밝았구만. 나가게.
5: 어머니, 상처가 중해서 안 됩니다.
0: 강영천이 막아 나섰다.
1: 이럽네, 영천이. 예. 난 우리 손에 들어온 성을 버려네. 수연아.
6: 네.
1: 어서 날 부축해다오.
0: 어머니는 몸을 움쩍거렸다. 극강이와 수연이는 량 옆으로 어머니 옆에 갈라서서 그를 부축하고 조심조심 문어기로 걸어갔다. 수자는 국생이를 안고 덕견이와 함께 어머니 앞에 다가섰다. 인이와 영천이도 뒤따라 나섰다. 동산 마루가 흰 우윳빛으로 물들었다. 새벽빛은 비할 바 없는 새로운 영량으로 끝내 암흑을 물리치고 승리의 려명을

해방을 맞은 성벽의 제일 높은 곳에 한 젊은 전사가 올라서 있었다. 그의 초록색 군모의 재양 아래 이마에는 새하얀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어깨에는 총창을 꽂은 보총이 메어져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깃대를 꼭 부여잡고 있었다. 기폭은 하늘 공중에서 힘차게 나부끼며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빨간 빛을 사방에 뿌리고 있었다.

0: 어머니는 숭엄한 눈길로 붉은 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는 붉은 기와 태양의 빛발이 물들어 엷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수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국생리를 강영천에게 넘겨주고는 급히 구급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윽고 그는 꽃무금을 안고 달려나왔다.
1: 어머니! 오늘이 어머니 생일이에요. 자, 받아요.

수자는 꽃묶음을 어머니에게 주려다가 어머니가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을 인차 깨닫고 다시 자기 품에 안았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들린 꽃묶음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씻기어 더더욱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은 아침 노을 속에서 싱싱한 빛을 뿜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길을 끌어당긴 것은 분홍색 월계화나 빨간 함박꽃이 아니라 그 속에 끼어있는 샛노란 쓴바귀꽃이었다. 어머니는 눈앞에 온통 금빛이 반짝이고 온 누리가 쓴바귀 꽃바다 속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마치 쓴바귀 뿌리의 시원하고도 쓴맛이 입안으로 흘러들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코를 쿡 찌르는 것 같아 입가에 뚜렷이 패인 두들개의 깊은 주름을 바르르 떨며 비록 고통스러우나 행복에 겨워 웃음꽃을 피웠다.

드라마 숨바귀꽃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빛이 싱그러운 여름도 바야흐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장미꽃이 만발한 저

언덕을 활기차게 걸어가다 보면 영롱한 잎새 사이로 기적소리 울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느덧 별빛이 솔솔 흘러내리는 여름밤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바람 속에서 애수의 소야곡에 젖어듭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젖어드는 음악의 향연은 이 여름에 가장 좋은 선물로 되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한나랑에서는 잔잔한 멜로디 속에서 여름의 향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에 계시는 리룡춘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왕청현 배초구진 안전촌의 전체 촌민들에게 요청한 노래 고향 꿈을 보내드립니다.

연꽃의 향연이 감도는 노래 연꽃 연가였습니다. 연꽃과의 만남이야말로 이 여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만남에는 향기로운 여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려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고 한결같은 사람, 그럴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오랜 여운의 향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도문시의 강문정 씨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나룻배를 보내드립니다.

0: 여름밤에 가져보는 무지개 추억, 너무나도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데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도시에 살고 있는 최연옥 씨는 자식과 손주들 걱정뿐이신 어머니께서 즐겁고 행복한 생신을 보내길 바라면서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 남동생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한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도 문안을 전하면서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요청한 소품을 보내드리니 함께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 장사 근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그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사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거나. 네, 이래 장사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에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사시상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변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변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면목을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아, 야, 당신 누기던가? 네, 당신은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을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실치된지.
2: 아, 이거 봐, 젊어요.
1: 네. 내 좀 보살.
3: 뽑소.
1: 네. 아가? 아, 어때, 뭐.
2: 이거 봐, 젊어요. 머리를 잘 썼다.
1: 에이, 무슨.
2: 내 정말 탐보가. 앞으로 큰 사망할 사람이구만.
1: 뭐 차차 크게 되겠었지.
2: 자, 그럼 이거 좀 어디 부탁아.
1: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2: 우리 아들이 학교에부터 다해.
1: 축하한다, 축하. 오,
2: 야, 감사. 네. 그 내야 주요한 손님들은 내 직접 다 연결해뒀어. 걔가 그래서 내일 저녁 6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1: 알았습니다.
2: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역이래.
1: 그러니까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된다.
2: 야.
1: 자, 갑시다. 이야, 대박.
4: 어머니, 사람들도 사식도 빠르기도 빠르다. 호칭은가 나 이거 빨리 링기해야 되겠는데 늦었구나.
1: 신쿠메유.
2: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와 젠가?
4: 말이 다 하는 거 젠가? 라발, 와, 한쪽한 미술 봐.
1: 미술.
2: 이거 봐봐. 그 한쪽 말 하게 했으면 좀 중점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4: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라발. 와, 한쪽한 민발팅아 봐.
1: 아, 민발팅아. 따다디 민발팅아.
4: 있을 때마다 여 전화 칠거 생각하면 정말 여 머리 거듭한 열두죠.
2: 아, 그 말은 맞었고. 예? 그래서 머리 뻥뻥 해주고 해. 그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지.
4: 아이고, 그 부인도 군일 치르고 나면 그저 어머니 이렇게 사나 르네 나면.
2: 얼쑤그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예. 온 한날 전화통에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4: 예.
2: 내가 한 번도 여 오른쪽에 맹피 올 뻔했어.
4: 그거 많이 보겠어.
2: 어찌나 지금은 일 없었구만.
4: 어디 일 없었나? 한쪽이 이렇게
2: 쉬웠어. 아, 이 아줌마 지금 이렇다는 거 깨는 거. 너 세상에 무슨 병신 만들 일이 있습니까?
4: 내걸 어떻게 먼저 댕기 해주겠어?
1: 예, 저 부인 먼저.
2: 아, 야, 아줌마 이건 절대 아니 됐구만.
4: 어째서?
2: 예?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저녁이구만.
4: 내 행사는 오늘 저녁이.
2: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주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4: 우리 아들 학교에 붙었단 말이야.
2: 그 집안도 붙었어.
1: 그 집안도 붙었어.
4: 자,
3: 이렇게 합시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에 얼굴을 붓기지 말고.
2: 예.
3: 아, 집에 하는 은행에.
2: 예. 그 우리 안에 어, 공업 중점 아, 그 중점 인경계 아니라 중등 전문학교 붙었어.
3: 아, 그 안에. 예. 그렇게 하면 아이 됐지. 중저이든 대학이든 다 우리 민족이 훌륭한 후대를
2: 돕고. 아, 그래서 그렇죠.
3: 그렇죠. 그, 저 집에 하는 은행학교부터.
4: 우리 아? 예. 우리 아는 리영근 사립 순나 이때 아재가 딱 붙었어.
2: 네, 소리를 하고 있구나.
4: 어째?
2: 어째게라? 사립대학이라.
4: 야, 사립대학은 뭐 대학이 아니고
3: 저 이랍시다. 그 남성분 쪽에서 양보를 좀 한번.
2: 아, 그건 절대 아니죠. 자, 이거 보다시피 손님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3: 손님이
2: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4: 아이고, 여기까지 것도 무슨 손님이라고 칭크를 하면서리 침에 깎이겠어리. 옆자 끝이지요.
3: 사람들이 옳습니까?
2: 이게 어째 연기신의 전화번호 책밖에 왔잰가?
4: 친구 조금은 적당하셔. 내 얘 요래봐도 여집들에는 한 번씩 싹 다 부재를 했습니다. 어찌다 우리 집에 일이 생겼는데 이때 아야는 어찌 알겠습니까?
2: 아, 하긴 그렇소구만. 나도 길에서 저렇게 준비한 게 없구나. 예.
4: 나는 얘 주일마다 달마다 1년 동안 빛이 없다.
2: 아이고. 하긴 그렇소구만. 예. 그 우리 민족이 풍성 습관이니까 그 방법이 없었지매. 그런데 이 근간에 이제 매 그 이상한 바람이 분단 말이고.
4: 무슨 바람?
3: 무슨 바람?
2: 그 첫돌 생일은 제쳐놓고 예. 생일이란 건 예. 원래 자식들이 정성껏 사 차려서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는 건데.
3: 예, 그래.
2: 아, 이 근간에 법소 제절로 제 생일을 청한단 말이고.
3: 어, 이게 바로 얘 제절로 자기한테 효도를 드린다는 게
2: 네?
3: 네, 그런 게
4: 아이고, 이거 보셔, 이거 보셔.
3: 네.
4: 요즘에는 얘 처중 아들도 생일 센다는 말이 이렇게 돈단데 그러지 않나?
2: 무슨 게란 돈?
3: 그 말이 도는 게 아니라 처중 아들이 생일이 뚜르르하게 센다.
2: 아, 이거 학생 아들 것이 이래게 되면 이게 아이 되는데 이게
4: 아이고, 나는 것이 어찌겠습니까? 금년 1년에 모든 일을 이렇게 싹 다 지쳐놓고 또 그시 친구들이 시동 생기는 시대만 한 네 여섯 번은 다녔습니다.
2: 여섯 번도?
4: 예.
2: 아이고, 그럼 그렇게 많지 않구만 무서. 나는 내 친구 처제들 결혼식만 금년에 열 번 넘어갔다 왔어.
4: 어머, 모두 처제들도 많기도 많네.
2: 아이고, 그건 그래도 괜찮구만. 나는 내 친구 한 사람이 군이래만 해. 내 5년 동안 내 여덟 번이나 갔다 왔구만.
3: 미진나래.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러디 여덟 번.
2: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듣는다. 이거 봐봐.
3: 네.
2: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 예 네 번 결혼했어.
3: 네? 네.
2: 그 결혼할 때마다 있잖대.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겨지가 또 타올 잔치를 또 네 번. 그래가 5년 동안 여덟 번 해.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맞습니다.
3: 아, 모두 재간도 있다. 야
4: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을 싹 지쳐놓고 누구시 9년 1년 막으시 동창만회를 12번이나 다녔습니다.
2: 동창만회만 12번?
4: 어찌
2: 아니 그게 거짓말 그래.
4: 어머니 합창한 동창회를 맞으면서 한번 따스한 여름을 맞으면서
2: 한번
4: 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을 맞으면서 냈다
2: 한번
4: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번
2: 모두 네버구만 무슨
3: 네버
4: 그래 네버에 맞지 보세요 저중동창 고중동창 석교동창 세패지
2: 예
4: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주나 주동 그러니까 네버 삼산이 십이 12번
3: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가 12번 맞습니다 그래 그 유치원 동창만은 아예
4: 우리 저직위원회에서 싹 승리됐습니다.
5: 하여간에 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2: 네. 노벨사 말입니다.
5: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0: 통상만 해요. 내 생일이요. 소중 애들이 생일을 세요. 소아과 동무들, 유치원 동무들, 어찌 참고만 있겠어.
1: 아이고, 뭘 잘한다. 정말?
2: 야, 그렇지.
0: 야, 그날이 빨리 오라.
2: 아이고, 그날 때만 예고 먼저.
1: 아이, 내가 먼저 해줘.
3: 아하, 예, 예.
2: 없어,
3: 예, 예, 예.
4: 대화차
3: 됐다. 예, 됐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4: 안가.
3: 오, 똑똑하다.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아이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4: 아빠 욕한다.
3: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워, 치워, 치워.
4: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2: 아빠 내 거 먼저
1: 해. 아, 내가 먼저 해야 한다.
2: 야, 하지 마.
1: 야, 이거 야.
3: 어째?
4: 좀 조용하면 안 된가?
5: 손님이 성격을 쓴다.
3: 손님이 치시.
4: 야, 복잡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 애기를 낳았다.
1: 애기로?
4: 시원따리 샹창 두 개만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저리하고 순이한테 또 알렸다. 빠이빠이.
3: 아! 아! 너네 아랑 그 무슨 소리야?
4: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3: 빠이빠이. 아, 놀랐다, 야. 아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해야
2: 돼.
6: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이끌어준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청할 준비를 했댔습니다. 행사 많은 세월에 예능 감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가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살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0: 빠진 것 같아서 내 집에 좀.
1: 아, 아 근데 아줌마는 어디 간 거?
2: 나도 집에 가서 탈원해보고.
1: 아 토론은 무슨 토론? 자 저기 아이보도 40달 안 줄 거. 30달 18달 아이 개업한 날에 이렇게 시토리를 싸게.
3: 아름다운 마무리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시들해졌을 때 처음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영진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지금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면서 책을 읽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노래 추억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젊음의 비결은 단 하나인데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피카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나는 이전의 내 그림을 거슬러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사람의 지적 내면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훈춘시에 거주하는 윤미열 씨는 고중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지만도 동창들을 만날 때면 꿈 많던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면서 노래 그리운 동창들아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고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름밤이면 꿈도 익어간다고 합니다. 복잡한 마음이 쉬어갈 수 있고 영혼이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여름밤에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충전해 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만한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맑고 고요한데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불행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파헤쳐보며 인생에서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여러 농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농사에 몰두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고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중 한 농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수였고 그는 농사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을 시작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밭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한 농작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의 농사를 잘 짓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장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날씨가 맑고 기온도 적당해 매우 좋은 농사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장수는 밭에 나가 작물들을 가꾸고 풀을 뽑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 집중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날씨가 좋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하늘에 점점 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것 같긴 하지만 큰 비는 아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리며 강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는 마을 근처의 나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순간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망쳤습니다. 장수는 그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평화롭던 날 아무런 징후 없이 번개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다니.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이 맑다고 해서 언제나 평화롭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속담은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단순히 불행의 예시를 넘어서 여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담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맑고 평화로운 하루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고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0: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거나 재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열심히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삶은 평화롭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평화로운 날이 지속된다고 해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누구나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거나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불행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늘이 맑다고 안심했지만 갑자기 일어난 불행에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이 닥친 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불행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불행은 지나가는 일이다 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벼락이 떨어진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나 사고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불행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불행이 끝난 후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담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 맑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벼락이 떨어진 것은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 교훈을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무심코 손이 가는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입이 즐거운 만큼 몸도 기뻐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가벼운 먹거리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간식은 하루의 에너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고를 때에는 단순히 맛이나 편리함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간식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공이 많이 된 음식보다는 원재료의 형태가 비교적 잘 살아있는 식품이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간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에 필요한 영양을 함께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식을 고를 때에는 천천히 즐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먹게 되는 음식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하게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씹고 음미할 수 있는 간식은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정말 배가 고픈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히 입이 심심한 것인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깐의 휴식이나 물 한 잔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만으로도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식은 나를 위한 작은 배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제한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간식에 대한 태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는 간식을 선택할 때의 기본적인 기준과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간식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바쁜 하루 속에서는 익숙한 선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에 따라 손이 가는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나 가방 안에 달콤하고 자극적인 간식이 늘 자리하고 있다면 아무리 건강한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비교적 건강한 간식을 가까이에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은 훨씬 수월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식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보다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선택되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간편함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미리 손질해두거나 적당량의 견과류를 나누어 보관해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준비된 간식은 불필요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기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지루함 때문에 간식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다른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잠깐 자리를 벗어나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식습관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간식 선택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적인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고 때로는 반대로 더 강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간식을 즐기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건강한 선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면서 무심코 먹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간식에 집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는 과정은 단순한 섭취를 넘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 분명히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의 간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일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앞에서는 건강한 간식을 고르는 기준과 그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건강한 간식 선택은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나를 돌보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을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지 혹은 집중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이 쌓이면 점점 더 내 몸의 상태를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익숙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선택하던 간식 대신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반복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맛이 없거나 단조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통해 충분히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간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즐거움이 함께할 때 그 습관은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선택은 오래가기 어렵지만 즐거움이 있는 선택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식이라는 작은 선택을 통해 삶 전체의 균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이나 활동, 마음의 상태까지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가 다른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생활의 흐름이 보다 건강하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떤 간식을 선택했는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쌓여 결국 나의 일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의 배려로 받아들여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은 단순히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돌보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붙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성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성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성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엔 보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매운맛 감소, 신맛 증가 이 몇 글자를 기억하면 되는데 오미를 저하시키고 폐음을 보양한다는 핵심을 파악하면 절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을철에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폐음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추, 산초, 생강, 마늘, 양파, 후추 등 매운맛이 들어있는 음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철에 건조할 때 이런 음식을 과량으로 섭취하면 인후통, 구설창, 변비 등 상열증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 음식을 많이 먹고 폐기를 수렴하며 체액을 공급해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폐가 상하기 쉬우므로 특히 구강 건조, 코 건조, 피부 건조, 마른 기침 등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중의학에는 백색이 폐에 진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백색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폐음을 보호하고 가을철 건조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을철에 기능이 쉽게 영향을 받는 비장과 위를 함께 고려하여 위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소흥알령의 주요 산맥에 박힌 반짝이는 진주, 숲의 도시로 불리는 이춘은 400만 헥타르의 림해를 안고 있습니다. 삼림 피복률은 83.8%에 달하며 홍성 원시림은 아시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졌으며 삼림 축적 연간 증가량은 1000만 립방미터 이상으로 이춘은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 돈창고, 식량창고, 탄소창고와 같습니다. 네, 삼림 비축률을 증가하는 것은 우세를 키우는 것이고 삼림 보호는 재부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춘은 수토 유지와 수원 자질 기능이 뛰어나기에 홍성을 심어 녹색을 보강하고 보호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가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기에 하우스막을 벗고 묘목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왕립신 삼림경영분회사 경리가 정업원들을 거느리고 하우스의 막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내에는 수만 그루의 홍성 묘목이 정연하게 졸지어 자라고 있으며 야들야들한 파란잎에는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 밀크티컵처럼 생긴 용기는 네, 라이트 기젤 용묘컵인데 네, 이런 용묘 기술은 주기가 짧고 중량이 가벼우며 원가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홍성 용목에 산원이 걸리던 것이 현재는 2년이면 산으로 옮겨 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활착률 또한 95% 이상에 달합니다. 라고 왕립신 경기가 소개했습니다. 왕경리에 따르면 라이트 기질의 용묘 기술은 절임 창구기를 한 계절에서 세 계절로 연장했으며 회사에서는 올해 368만 그루의 묘목을 배육할 계획으로 년중 절임과 버식 수월을 충족합니다. 자원은 보호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춘삼림 공업그룹은 33개 묘목의 개조와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억 4천만 그루의 묘목을 육성했고 130만 4,200모의 절임을 완성했으며 1,094만 7,400모의 중절임 삼림을 육성해냈습니다. 네, 현재 이춘은 전국 종점 국유림구, 종점 생태기능구와 중요한 전략적 목재 비축기지로 부상했습니다. 요즘 생태보호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것인지가 이춘 림구 발전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요. 이춘의 록소 청산에 쓰는 생태 문명의 발전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전국 삼림 지속가능 경영시범 실시 방안을 내와 삼림의 지속가능 경영의 발전 방향과 기술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이춘 삼림그룹에서는 과학적으로 삼림 지속가능 경영시범 실시 방안을 내오고 매 림지에 알맞는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만 무의 시범무가 91개 림장에 균일하게 분배되었습니다. 림장 내에서는 림업 노동자들이 안전 생산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작업 중입니다. 매 그루에 벌목한 나무에는 번호를 달고 번호를 기록해 감독 관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은 벌목에 지정되는 나무들을 제거하고 기괴한 모양의 나무들을 정리하며 보류한 나무들의 넉넉한 생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이춘 산림공업그룹은 혁신을 원동력으로 산림의 남은 잔여 목재를 가공 대용하는 것을 생태가치 전환과 산업발전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산림 잔여 목재 가공 대용은 잔여 목재의 고효율적인 회수를 촉진하였고 비규격 목재와 자투리 목재 가공 대용은 산불 방지 압력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보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과학적인 방법과 완벽한 제도를 이용해 녹수 청산을 수호한다면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하고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푸른 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푸른 산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무성한 숲을 지키는 것에서 산림 동력을 활성화하기까지 산림 생태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림업 산업 구조는 끊임없이 완비되며 숲의 도시 이춘은 녹색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녹수 정산의 생태 문명 발전의 성과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족의 주요 명절은 춘절, 청명, 단오절, 추석 등으로 한족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족은 화파절, 석보산 가회, 검천 노마회 등 주요한 전통 명절이 있는가 하면 배일망, 사멀가, 요삼령, 본주절 등 단독적인 명절도 있습니다. 먼저 춘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이족의 가장 성대한 명절은 한족과 마찬가지로 춘절입니다. 바이족은 섣달부터 돼지를 잡고 두부를 낳으며 설용품을 구입하는 등 설 준비에 바삐돕니다. 그러다가 금음날 저녁이면 매 가정은 음식을 차려놓고 하늘과 땅, 대문, 우물, 부뚜막신,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고 나서야 제야의 식사를 합니다. 제야 밥상에는 돼지 머리가 반드시 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부터 초닷새까지 먹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벽강에 거주하는 바이족의 춘절은 기타 지역과는 다릅니다. 벽강의 바이족은 1년을 13달로 나누며 춘절을 13번째 달의 하순에 셉니다. 금음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우선 나무신에게 제를 지내며 그 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회식을 합니다. 바이족의 설 풍속 중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가장 먼저 샘물을 깃깁니다. 누가 새해 첫사람으로 샘물을 기르면 그해 대운이 튼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물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음시, 관음가 또는 제관음가로 불리는 사물가는 운남 대리 바이족만의 성대한 명절로서 음력으로 매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리성 서쪽의 점창산 기슭에서 진행됩니다. 사물가는 처음에는 불교 관련 관음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색채를 띤 명절이었으나 근처에 거주하는 나시족, 티베트족, 리수족 등 소수 민족들이 특산물을 갖고 모여 교역을 하면서 대규모의 상품 교역회로 독특한 민족 스포츠와 문화오락 성회로 발전했습니다. 요삼령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요산령 또는 요삼림으로 불리는 요삼령은 운남 대리 바이족의 전통 명절입니다. 요삼령은 바이족 언어로 월림 속을 거닐다는 뜻입니다. 요삼령은 음력으로 매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경축하고 납니다. 요삼령의 삼령은 신도 성원사, 선도 금규사, 불도 숭성사를 가리키며 이 세 사찰을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요삼령 기간이면 수천 명의 바이족 남녀노소가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성원사에 모여서 참배의식을 거행한 뒤 악기의 반주 속에서 장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화파절, 즉 횃불절도 있습니다. 음력으로 6월 25일에 드는 화파절은 바이족의 중요한 전통 명절입니다. 이날 남녀노소는 한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제를 지내며 불방망이 등에 불을 붙이고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오곡이 풍성하고 가축이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화파절 전날 마을에는 10m에서 20m의 큰 불방망이가 씌워집니다. 불방망이에 불을 달기 전에 나젊은 색시들은 우산을 쓰고 갓난 아기를 업고 불방망이 아래를 세 바퀴 돌면서 애군을 모면하고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어둠이 깃들고 불방망이에 불이 붙여지면 온 마을은 환락의 도가니에 빠지며 폭죽 소리가 하늘 땅을 증감합니다. 화파절의 클라이막스는 불방망이 휘두르기이며 불꽃을 마주한 사람은 재앙을 가실 수 있다고 여깁니다. 화파절날 바이족들은 물 뿌리기, 투우, 씨름, 노래하고 춤추기, 술 마시며 연회하기 등 다양한 놀이로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이어서 석보산 가회를 알아봅니다. 바이족은 묘회와 가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바이족 청년 남녀들이 가장 즐겨하는 가회가 바로 석보산 가회라고 합니다. 음력 7월이면 바이족 청년 남녀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7일에서 9일간 진행되는 석보산 가회에 참가합니다. 가회에서 처녀와 총각들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 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고 대방의 개인과 가정 형편을 알아보며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표달하곤 합니다.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노라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십여 시간, 지어는 몇 날, 며칠 밤이 걸리며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나비회라는 독특한 명절도 있습니다. 음력 4월 15일에 드는 나비회는 바이족 남녀 청년들의 지조 높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한 민속 명절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대리 창산 운농봉 샘터에 바이족 처녀 문고의 일가가 살았습니다. 문고는 바이족 청년 하랑과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세습 영주의 손아귀에 들게 되며 하랑은 죽음을 무릅쓰고 깊은 밤에 문고를 구해내서 함께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샘터에서 영주의 소하들에게 잡혀 갈 길이 막히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투신 자살합니다. 그때 샘에서 한 쌍의 나비가 날아오르고 사면팔방에서 채색 나비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하여 그 샘을 나비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해마다 4월 10일 나비회 민족 명절을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 바이족의 단독 명절로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생일을 위하여 본주를 맞이하는 이식을 거행하는 본주절과 상서로운 몽둥이 세우기, 화장을 하고 과장물을 추는 배일망 등 바이족만의 단독 명절도 있지만 지금은 크게 쇠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꽃봉오희 보라져도 용맹한 그 사람.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폭풍우 휘몰아쳐도 용맹한 그 사람, 비바람 휘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인생의 험한 길에서 힘차게 달려왔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나의 찬란한 붉은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인생의 길에서 찬란한 그대여, 눈보라 몰아쳐도 그대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용감하게 달리네. 아, 용맹한 바다의 사나이 나의 그대여, 그대는 우리들의 행복의 등대여라. 그대여, 험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노를 힘차게 용감하게 저어가며 살아갑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박명호의 노래 바다의 사나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강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

입국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곡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 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브나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대도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재 우리 성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할빈 시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악도 습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습지 관리자 손 씨에 따르면 천악도 습지에는 넓은 면적의 야생 련꽃 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련꽃이 피는 수면이 3에서 4km에 걸쳐 이어져 할빈 링근 최대 규모의 천연 련꽃 관람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련꽃 구역을 지나 울창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 종류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가리, 흰부리 따오기 등 각종 철새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예고 새송의 왕으로 불리는 동방황새는 멀리 둥지 위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습지의 고요하고 깊은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천악도는 국가 1급 보호동물인 동방황새의 중요 서식 번식지로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가장 많을 때는 300마리를 넘습니다. 습지 핵심 구역인 가마우지섬 링근에는 수천 마리의 가마우지가 가지에 줄지어 서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지에 상주하는 철새만 100여 종에 달하며 조류 서식 밀도와 생물 다양성 수준은 국내 평온 습지 중에서도 드문 수준입니다. 상업 우조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조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 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험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 용접 보장, 우주 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주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공업대학 로봇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의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연구 성과가 시제품에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대출 리자 지원, 전기료금 보조,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비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빈은 15차 5기능 계획 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 150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제조업, 농업, 의료건강, 가사 서비스, 특수환경 등 영역에서 신제품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요새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3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공장 생산작업실 봉선생은 자신이 넘겨준 생산일지를 요심히 보고 있는 요가에게 자신의 걱정을 내비친다.
1: 요사장님, 진 팀장이 부임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임무 완성 때문에 한 회장님의 지시대로 만보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 생산량이 30%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인들을 빡세게 돌리면 다들 쓰러질 겁니다.
2: 일선을 더 늘리세요.
1: 근데 문제는 현재 초빙 인원들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늦습니다. 진 팀장이 우리한테 압력을 줍니다. 생산이 뒤처져서 이 판매에 지장이 있다고. 그리고 요 사장님을
2: 나를 뭐라던가요?
1: 요 사장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랑 일을 하면 조만간 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거라고 했습니다.
0: 이때 한목지와 진심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듯 들뜬 기분으로 이야기를 하며 육아적으로 다가온다.
3: 저기 말이요, 진심이. 진 팀장이 지지하니 나도 진심이 있어. 좀 이따 요 사장과 이 일을 말할 거예요.
2: 네.
3: 육아, 마침 자는 중이야. 저기 그 내가 생각한 판매 방안을 진심이와 말했더니 진심이도 괜찮다고 하니 다 같이 내 사무실에 가서 토론하는 게 어때?
2: 좋아.
3: 가겨, 가겨.
0: 사무실로 돌아온 한목진은 요가와 진심 두 사람과 마주하고 선다.
2: 이미 결정한 거야?
3: 그래. 생산을 다 거쳐서 작업을 축적해서 재빨리 주변의 작은 공장들을 사들여야 돼.
2: 시간이 촉박해요. 생산 부문에서 서약서를 쓰고 최선을 다해 생산량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나보고 서약서를 쓰라고?
0: 순간 요가와 진심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감돈다. 한목지 얼굴도 점차 굳어진다. 한병선네 집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한병선과 진혜화는 요즘 들어 두 사람의 제일 큰 관심사인 심수행에 관한 이야기로 끝이 없다.
4: 당신도 참 간단이라뇨.
5: 며칠만 묵을 수도 있어.
4: 며칠이라도 챙길 건 챙겨야죠.
5: 우산이나 챙기면 돼요. 거기 비가 많은.
4: 아, 맞아요. 우산 챙겨야지. 그리고 또?
5: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 주요 임무는 관심과 문안이요. 불필요한 게 묻지 말고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말고.
4: 상관 안 해요. 쓸데없는 일은 묻지도 비치지도 말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몇 번을 말해요.
5: 그 태도부터 틀렸어. 이건 엄숙한 문제요. 엄숙하게 대해야 된다고.
4: 물론이죠. 내가 언제 엄숙하지 않았는데요. 당신 말을 다 귀담아 들었다고요. 왜요? 각서라도 쓸까요? 어?
5: 나 태도를 좀 단정해요.
4: 걱정 말아요. 아주 똑똑히 여기다 저장했어요.
5: 진혜화, 정식으로 통보하는데 일단 착오를 범하면 당장 집으로 돌려보낼 거예요. 알았어?
0: 자리에서 일어선 진혜화는 신문을 들고 있는 한병선의 곁으로 가더니 그의 귓가에 대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4: 알았다고요?
5: 아이요, 이거...
0: 류춘홍이 시정부 출입문과 좀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고 있다. 얼마 후 한병선의 모습이 나타나자 류춘홍은 급히 마주 향해 달려간다.
2: 한석이.
5: 아하, 춘홍이. 어쩐 일이요?
2: 한석이. 아.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5: 나를?
2: 예, 한석이.
5: 아, 그렇게 부르지 마. 퇴직했으니 하동무랍으로 무슨 일 있어?
2: 듣자니 진주미랑 심수에 간다면서요.
5: 맞아. 가면서 말하기요.
2: 네.
0: 또 사람은 시정보란 정자걸상이 마주 앉는다.
5: 아소.
2: 예.
5: 애들 엄마랑 같이 애들 보러 심수에 가보기로 했어. 불평하지 않으면 한동안 있으려고. 무슨 일이요?
2: 한석이, 오늘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5: 아하, 아, 안 쏴. 아이고 참, 무슨 말 하려는지 나오. 아,
2: 한석이, 리 서당과 서음의 일은 다 제 탓입니다. 그들한테 미안하고, 한석이와 진주임한테도 미안하고, 묵지와 사돈이한테도 미안함.
5: 맞소. 그 일에 무고한 애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했소. 한데 제일 큰 피해자는 리소당과 소음이요. 특히는 소음이요.
2: 한석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게 당신들 마음을 저울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5: 아유, 다 지나간 일이요. 역사상의 어떤 일은 개인이 짊어져야 하. 우린 대담하게 짊어져야 하. 아, 한데 어떤 책임은 개인이 짊어질 수가 없어. 안 그렇소?
2: 감사합니다, 한석이. 감사합니다. 한석이께서 진주임한테도 말씀을 잘해주세요.
5: 알았어, 그러지. 아, 이제야 마무리 지었구만. 우리도 이제 퇴직했으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요.
2: 네.
5: 그럼 갈게. 네.
0: 말을 마치고 자리를 뜨는 한경선의 등 뒤에 고개 숙여 인사는 요춘홍의 입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 나온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준 한경선에 대한 고마움으로 만감이 교차하며 류춘홍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6: 류 사장님.
7: 네.
6: 안녕하세요.
7: 네.
0: 아침 출근해서 생산 작업장으로 온 요가는 노동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 휑한 작업장 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8: 왔어요?
7: 네. 다들 어디 갔어요?
8: 아, 아침 일찍 진 팀장이 데리고 갔어요.
7: 데리고 갔다고요?
8: 예.
7: 3일 후에 모든 제품들을 포장해서 전국 각지 대형 슈퍼에 배송하는 거 몰라요? 다들 어디 갔는데요?
8: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회장님이 지시랍니다. 시장 개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7: 이 많은 사람들이 다요?
8: 네.
7: 알았어요.
0: 생산 작업실에서 나와 곧바로 한목재 사무실로 찾아온 요가는 면바로 외출하려는 한목재와 마주친다.
7: 한목재.
9: 아?
7: 너 어디 가?
9: 아, 나가다 오려고.
7: 잠깐 기다려. 말해봐. 지금 생산 임무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일선의 기술공을 빼내서 상품교육회에 데리고 가는데?
9: 어, 진심이 상품교육회 판매 전략에 참가하는 거 내가 동의했어. 근데 일선공인들을 데리고 가는 줄은 몰랐어. 좀 이따 오면 물어볼게.
7: 그럼 잘 물어봐.
0: 바로 이때 진심이 한목재 사무실로 들어온다.
6: 찾으셨어요?
9: 진심이.
6: 네.
7: 진 팀장. 시장 개척을 하는 건 좋지만 생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6: 상품 교육회는 아주 중요해요. 안 가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다고요.
7: 혈류를 높이라면서 일선의 기술공들을 딴 데로 뽑아가고 또 서약서를 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체?
6: 아무 뜻도 없어요. 다 회사를 위해서죠. 이렇게 인해전술을 쓰지 않으면 상품 교육에서 성과가 없어요. 오늘 몇 개의 큰 거래처를 잡았어요. 다들 주문할 의향이 있어요. 주문서만 받으면 생산량이 올라갈 거고 작은 공장들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교육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산이야 공인들이 야근을 하면 되죠.
9: 진심이. 교역회 판매 전략을 나도 긍정하오. 그러나 일선 공인들을 뽑아가는 건 잘못이오. 생산에 영향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오. 됐어. 이 일은 그만하겨. 그리고 이 주요 거래처들을 꼭 잡소. 우리의 제록신이니까.
2: 네.
9: 유가, 리지비한테 말해서 공인들을 조직해서 야근을 하라고 해. 생산인물을 다 거쳐야지. 그럼 수고해. 맞다. 신입들 배양은 어떻게 됐어?
7: 아직 능숙하지 못해. 근데 그 많은 주문량을 맞추자면은 밥도 안 먹고 24시간 일해도 안 돼.
9: 그러니까 빨리 작은 공장들을 사들여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게 금선무야. 진심이 나랑 같이 회장 만나러 가겨.
0: 말을 마친 한목진은 진심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간다. 고개를 돌려 머리를 획 젖힌 요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까스로 삭인다. 한편 진심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리지비가 멀리서부터 그를 발견하고 달려온다.
10: 진 팀장.
2: 무슨 일인데요?
10: 한 소리를 들었죠?
2: 그러길 바라요.
10: 아니 그러게 왜 길을 만들어요? 에? 한 회장과 유사당의 관계를 공장 사람들도 다 아는데 왜 한 회장이랑 붙어 다녀요? 유사장 앞에서 말 좀 조심하지 않고.
2: 일 얘기를 하는데 뭘 조심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다들 싱글인데 내가 한 회장을 좋아하면 왜 안 되죠?
10: 진짜 유사장이랑 맞짱 뜨려고요?
2: 내가 유사장이랑? 상대가 돼야 말이지.
0: 진심은 도도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자리를 뜬다. 그러는 진심을 리지비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한목진의 집으로 찾아온 요가가 박자를 사이 두고 그와 마주 앉아 있다.
7: 나 너한테 의견 있어.
9: 의견이 있으면 말해.
7: 진심의 일 그냥 도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앞으로 다들 진심이처럼 막 나가길 바래.
9: 요가, 진심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지 자기만 좋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이 좀 급진적이긴 하지만 기회를 봐서 내가 귀띔할 거예요.
7: 넌 시장 경쟁에서 항상 완벽한 판매 전략을 추구하는 거지, 그지? 근데 진심의 방법은 잘못된 거야, 안 그래?
9: 내 보기엔 네가 편파적인 것 같다.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난 이런 직원이 필요해. 생각해봐. 제품은 좋은데 팔지 못하면 공인들 도임은 어떡하고 은행 대출은 어떡해?
7: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면 안 되지. 공인들이 지칠 대로 지쳤어. 이대로 나가다간 나도 못 버텨.
9: 시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진리야. 내키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 지금 내가 할 일은 나를 협조해서 질량을 보장하면서 생산인물을 완수하는 거야.
7: 무슨 말을 그렇게 해?
9: 내 말이 어때서? 장사는 전쟁이야. 전쟁판에서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달통이 되든 안 되든 받아들여.
7: 못 봐주겠네.
9: 못 봐주겠으면 떠나.
0: 자신의 말 실수를 느낀 한목진은 곧바로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뜨려는 요가를 불러세운다.
9: 요가. 미안해. 내가 흥분해서. 내가 심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공장이 필경은 내게 아니니. 매일 사르는 바늘 걷는 것 같아. 게다가 앞에 본받을 만한 성공 경험도 없으니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어. 개혁개방도 이제 막 시작이라 우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애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돼. 무릎이까지도 말이야.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네 도움이 필요해.
11: 내가 회장이니 응당 내 말에 복종해야지 뭐. 너 말하지 마. 진심의 인품 내가 좀 더 잘 알아봤으면 해. 그만 쉬어.
0: 한편 수수촌 집마당에 나온 종사조는 하늘에 떠있는 조각달을 올려다보며 감상에 젖어있다. 이때 밖으로 나온 크로스가 종사조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8: 루시, 늦었는데 왜 아직도 안 자요?
11: 크로스, 잠이 안 와요.
8: 자기야, 일찍 자요. 내일 비행기로 미국 돌아가야 해요.
11: 아, 크로스,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 자기라고 부르지 말아요.
8: 보수적?
11: 네.
8: 무슨 뜻이죠?
11: 우린 아직 연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8: 괜찮아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난 참을성이 있어요.
11: 크루스, 비행기표를 물려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8: 무슨 일이에요? 내가 처리할게요.
11: 아,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친구를 만나봐야 돼요.
0: 공장에 장기 휴가를 낸 호용은 육아에 입금 영수증에 적힌 조서를 따라 심수로 온다. 조서가 적힌 종이장을 든 호용이 사람들이 가득한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한 장사꾼이 짓궂게 달아온다.
12: 형님, 이거 한번 보세요.
13: 좋은 물건입니다.
12: 보세요, 형님. 네, 형님. 한번 봐봐요.
13: 고마워요. 저기요, 여기가 어딘지 압니까?
12: 몰라요. 저쪽만 물어봐요. 저쪽이요?
13: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12: 몰라요.
0: 무더운 날씨 때문에 땀을 흘리던 호용은 시원한 파인애플 난전 앞에 선다.
14: 몇 개 줄까요?
13: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0: 먹음직한 파인애플을 보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호용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곧 자리를 뜬다. 드라마 인생향연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84번째 시간입니다. 육아를 찾아 심수연 호영이 조서를 물어물어 드디어 육안의 공장 문 앞에 이른다. 당직 인원이 나오며 묻는다.
1: 에 잠깐 젊은이 누굴 탔소?
2: 여기가 리더 회사입니까?
1: 맞소만은
2: 그 육아를 찾습니다.
1: 우리 요사상을?
2: 요사상? 네 맞습니다.
1: 요사상이란 무슨 사이요?
2: 남편입니다.
1: 남편이라고?
2: 네.
0: 물건을 손에 쥐고 지나가던 진심이 호용의 말에 고개를 돌리고 당직 할아버지한테 묻는다.
3: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1: 이 사람이 요사상을 찾소. 요사상의 남편이라.
2: 예.
3: 네. 할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1: 그럼 얘기 들라.
2: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호용이 진심이 앞에 다가서며 인사를 건넨다.
3: 안녕하세요.
2: 요가를 찾습니다.
3: 인사할게요. 전 진심이라고 해요. 이 회사 영업팀 팀장이고요. 유사장이랑 동료이고 딱 친구예요.
2: 전 호영이라고 합니다. 요가 남편입니다.
3: 반가워요, 호영 오빠.
2: 저기 요가 있습니까?
3: 아직 출근 전이에요.
2: 아직도?
3: 네.
2: 몇 시인데 아직도? 집이 어디입니까?
3: 호영 오빠, 이쪽에 와 얘기하자요.
2: 네?
0: 진심이 호영을 한켠으로 이끈다.
2: 왜 그래요?
3: 저기 요가는 나랑 친한데 결혼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2: 거야 뭐 이제 딸애도 꽤 컸는데 뭐 다 따라해요.
3: 딸애까지 있어요?
2: 그럼요. 왜요?
3: 호영 오빠 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 나 할 말 있으면 해요.
3: 그게 말하자면 길어요.
2: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3: 급해 말아요. 이렇게 해요 오빠. 집 주소를 적어줄 테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제 허출기 번호도 적었으니 일 있으면 저한테 허출해요.
2: 네. 그럼 고마워요.
3: 아니에요.
2: 떠봅시다.
0: 호영이 진심한테서 집 주소를 받아들고 자리를 뜬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심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어린다. 한편 출근 준비를 마친 한목지가 밖으로 나온다. 육아가 기다리고 있다.
4: 좋은 아침.
5: 아직도 삐졌어?
4: 삐질 새가 어디에 있어. 빨리 계약하러 가야지.
5: 재무도장 챙겼어?
4: 당연하지. 중요한 일인데.
5: 잘했어. 오늘 얘기가 잘 되면 아예 계약까지 가자.
4: 계약을 딸 수 있게 얘기 잘해.
5: 내가 있잖아. 넌 길성이야.
0: 조서가 적힌 종이 쪽지를 들고 한목진의 집 가까이에 이른 호용이 나란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한목지와 요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요가가 한목진의 아파트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호용은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한다. 얼굴이 일그러진 호용은 나란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5: 근데 오늘에는 왜 아침밥을 안 줘?
4: 까먹었어.
5: 나이도 어린 게 기억력하군.
0: 어느 해산물 식당. 호영과 마주 앉은 진심이 술이며 요리를 적극 권한다.
3: 호영 오빠, 심수엔 해산물이 많아요. 많이 드세요. 자, 한 잔 더 받아요.
2: 우리 부부 사이에 진짜 문제가 생긴 것 같소.
3: 낙심하지 마세요. 딸애가 있잖아요. 설마 딸 생각도 안 하겠어요?
2: 모르겠어.
3: 오빠, 이렇게 못나게 굴면 나 오빠를 깔볼 거예요.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유가 언니랑 제일 친해요. 언니의 혼인이 불행해지는 게 싫어요.
2: 근데 난 그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3: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거 알아요? 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남자의 집착이에요.
2: 무슨 소리요?
3: 더 넣고 말하죠. 심수에 남을 생각 없으세요?
2: 내가? 내가 심수에?
3: 네.
2: 심수에 남아서 손가락 빨고 있겠소?
3: 왜 이렇게 꽉 막혔어요? 여기선 손가락 빨 일이 없어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말 들어봐요. 남자는 돈이 있어야 여자를 잡아둘 수 있어요. 오빠는 심수에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요.
0: 진심의 말에 호용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생각에 잠긴다.
2: 공인이 내가 뭘 하겠어.
3: 향왕의 풍우나 리가성이라고 들어봤어요?
2: 아니요. 그 사람도 공인 출신이요?
3: 죄송해요.
2: 왜 그러?
3: 아니에요. 아무튼 심수인 기회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남을 생각 있어요 없어요?
2: 아,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3: 제 친구가 무료회사 책임자예요. 오빠를 추천해줄게요. 경비실장으로요.
2: 뭐? 실장으로?
3: 그럼요. 오빠 경력이면 충분해요. 발휘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내복은데 잘할 수 있어요.
2: 하긴. 몇십 년 동안 무능하게 산 것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 그러니까요. 아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구전이에요.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0: 말을 마치고 음료수를 입가에 가져가는 진심의 모습을 바라보던 호용이 감기 어린 표정으로 입을 연다.
2: 진심인 나이도 어린데 참 아는 게 많구만.
3: 아니에요. 오빠도 참. 난 그저 걱정돼서 그래요. 어쩌겠어요. 타고난 어지럽인걸요.
2: 그랑 갔어. 좋소. 그럼 고맙다는 의미로 한 잔 권하지. 자.
3: 친구니까 당연한 거죠.
2: 자.
0: 한편 기계며 사람들의 일손이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공장 작업장. 한목지가 손송상과 함께 공장을 돌아보며 얘기를 나눈다.
5: 상상아, 분공장을 몇 개 받아들였는데 일손이 많이 딸려. 그리고 질량감시원 몇 명 더 모집해서 너희 며칠 감시원들을 데리고 분공장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꼭 우리 배합 방법에 따라 생산하라고 해. 알았어?
6: 형, 걱정하지 마. 유가 누나가 이미 알려줬어. 아, 맞다. 우리 지금 공장들을 통합했고 생산률도 올라갔고 상품 공급이 딸리는데 새 제품 개발에 정력을 쏟을 필요가 있어?
5: 한 기업이 정말로 성장하려면 핵심 경쟁력은 바로 기술이야. 우리 목표는 홍보 회사를 먹어버리는 거야.
6: 알았어.
0: 한목지가 핸드폰을 꺼내든다.
5: 집에서 왔어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아, 네, 지금 차를 탄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마중 갈게요. 예, 조심해서 와요. 와서 봐요. 우리 부모님들 오신단다.
6: 잘 됐어. 아, 그럼 같이 가, 마중 가요.
0: 햇살이 따뜻이 비껴드는 어느 커피숍. 고용과 유가가 마주 앉아있다. 유가가 말없이 호용을 도로지게 바라보고 호용은 한숨을 지으며 몸을 뒤로 기대앉는다.
2: 됐어. 설명하지 마. 믿을게. 목지랑 별일 없었다고. 다 한두해도 아니고, 안 그래?
0: 입술을 깨물며 잠깐 망설이던 유가가 묻는다.
4: 그럼 언제 가려고요? 내가 표 사줄게요.
2: 어딜 가라고?
4: 집에요. 안 가려고요?
2: 안 가겠어. 심수가 참 좋소. 안 가겠어.
4: 그럼 다다와 어머님은 어쩌고요?
2: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도 아직 정정아. 다다도 절이 들어서 할머니를 도와 집일도 하오. 가끔 밥도 하고 서로를 챙길 수 있을 거요. 근데 그 김수희 올 때는 왜 그런 걱정 안 했어?
0: 고개를 쳐들고 눈을 비스듬히 내리깔며 묻는 호용의 말이 요가는 뭔가 말하려나 말고 다시 마음을 진정한다.
4: 그럼 일자리를 찾아줄게요. 우리 공장에서요. 심수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2: 필요 없어. 아들아 한목지 공장서 일하라고?
4: 그게 뭐...

0: 때서요. 나 묵지랑 말했잖아요. 그런 사이 아니라고.
1: 애써. 니들도 심수에서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나도 남자야.
0: 바쁜 거미만 넘기면 어머님과 다다를 데려올 거예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시름 넣죠.
2: 커피숍에 분주히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고용이 다시 입을 연다.
1: 심수가 좋긴 좋은데 너무 복잡하.
2: 진심을 만나고 뭔가 짐작한 듯한 호용이 요가에게 충고를 건넨다.
1: 요가.
0: 네?
1: 요가는 너무 착해서 다리요. 근데 남들도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아, 당신이 잘 나가니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요. 좀 경계하.
0: 고마워요.
2: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서로가 속에 많은 말들을 담고 있지만 같은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을 한숨으로 토해낸다.
0: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힘 닿는 대로 도울게요. 말만 해요.
2: 널찍한 회의실. 사장 한목지가 회를 열고 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간부들 속에 기어 선성상과 나란히 앉은 요가가 한목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3: 저희 회사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심수와 주강삼각주 지역 음료수 업계의 보석입니다. 한마디도 부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홍보회사와 겨룰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홍보회사를 삼켜버릴 겁니다.
4: 좋은 결정입니다.
0: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5: 맞습니다. 일간 큰일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2: 진심이 박수를 치며 동을 가는데 요가와 선성상은 쉽게 찬성하지 못한다.
3: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판매 실적도 좋고 제품도 홍보에 뒤처지지 않는데 못 겨룰 게 뭡니까?
0: 관광적 시각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회사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4: 그 말은 한 회장님 결정이 틀렸단 건가요?
5: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하자는 거죠.
4: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회를 잡는 용기와 방력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해요. 결단성이 없는 당신들이야말로 회사 위기입니다.
5: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3: 아, 상상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4: 한 회장님, 제 개인적 생각을 말할게요.
2: 진심이 자신 있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4: 현재 심수의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기본상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향강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급입니다. 이 상태로 나아간다면 보수적인 당신들 때문에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요.
0: 우리의 경쟁 상대가 홍보회사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회사를 크고 탄탄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지 딴 회사를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4: 한 회장님, 현재 우린 많은 거래처를 가졌습니다. 홍보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반은 점유한 셈이죠. 홍보를 먹어버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 진심과 요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다. 말없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한목지가 한참 만에 입을 연다.
3: 진 팀장의 생각을 찬성합니다. 반드시 홍보회사를 먹어버려야 합니다.
2: 한목지의 말을 듣던 진심이 득이양양한 웃음을 짓는다. 회의를 마친 한목지가 요가와 나란히 걸으며 얘기를 나눕니다.
3: 요가야, 알아. 진심으로 도우려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근데 믿어줘.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야.
0: 어쩐지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것 같다.
3: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 설립부터 지금 기업 전환까지 또 앞으로의 발전에도 내 도움이 필요해. 어떤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 자랐고 믿기 때문이야. 내 앞길 막는 거 아니야.
0: 근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늘 다르잖아. 박자를 못 맞추겠어.
3: 어떤 말은 지금 말하기가 그래. 말하면 공장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수 있어. 요가야, 난 내가 필요해. 그냥 무조건 밀어줘.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0: 그럴게.
3: 고마워.
2: 종사손의 고향집. 양부모를 빚고 난 종사손이 또나는 길에 오른다. 진문을 나서는 종사손의 발을 꼭 붙잡고 걷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농산물 주머니를 두 손 가득 든 종성이 어머니를 보며 말한다.
6: 아, 그만해 엄마. 응? 우리 엄마 좀 봐. 응? 또 눈물바람이네. 왜 울어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아, 참나.
0: 엄마 그만 울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간 내서 또 뵈러 올게요.
6: 사전아.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 시름 놓고 가. 어?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외국에서 그 큰 은행을 관리하면서 이 오빠 좀 도와줘. 어?
0: 그건 회사 일이라 나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2: 드라마 인생 향연 8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 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8: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오리성 여름철 국경강 관광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화 등지의 관광객 유동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다수의 해외 관광객들이 흥룡강을 찾아 북방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서늘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음의 도시이자 여름의 도시로 유명한 할빈은 해외 관광객의 피서 명소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할빈공항은 국제 및 지역 료객기 631편을 운영 지원하고 료객 6만 2천 명을 수송해 입국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국 무비자 정책의 파급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할빈 공항 통상구에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7만 3천여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중국 입국 관광 거점인 흑하 통상구는 8월 2일 기준 출입국 관광객 수가 75만 9천 명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현지 특색을 갖춘 국제 아침 시장, 대흑하도 상권, 금화대협국 생태 관광지 등이 러시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광과 피서 외에 중식 건강, 양생 체험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여행 수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대 화산과 희귀한 랭천 자원을 보유한 오대련지 관광지에는 다수의 해외 관광객이 찾아 화산 광천의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분화 등지에서는 중의 마사지, 교정, 부항, 박을 이용한 쑥뜸 등 특색 중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현재 우리성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할빈 시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악도 습지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습지 관리자 손 씨에 따르면 천악도 습지에는 넓은 면적의 야생 련꽃 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련꽃이 피는 수면이 3에서 4km에 걸쳐 이어져 할빈 링근 최대 규모의 천연 련꽃 관람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련꽃 구역을 지나 울창한 갈대밭으로 들어서자 새 종류와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가리, 흰부리 따오기

철새만 100여 종에 달하며 서류 서식 밀도와 생물 다양성 수준은 국내 평균 습지 중에서도 드문 수준입니다. 상업 우조는 신질 생산력을 양성하고 미래 산업을 배치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성은 막강한 우주항공 연구개발 저력과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전력 질주하면서 산업사슬을 꾸준히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할빈 성망동력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킬로와트급 크립톤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전기 추진 시스템이 위성 플랫폼 종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우주로 향하는 통행증을 공식 획득했습니다. 위성을 우주 레이싱카에 비유한다면 이 시스템은 레이싱카의 첨단 전동 엔진과 같습니다. 과거 이러한 시스템은 크세논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망 동력은 크립톤 가스로 크세논을 대체해 비용을 기존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동시에 2세대 신기술을 도입해 엔진의 수명도 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단 2년밖에 걸리지 않은 비결은 바로 집앞 산업 사슬에 있습니다.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제49연구소의 환경시흠 자원, 할빈 용접연구소의 특수 용접포장, 우수환경 지상 시뮬레이션 장치 대과학 프로젝트가 전문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과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험을 진행하던 때와 비교해 전체 제품 납부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성망동력은 내년이면 연간 300세트의 추진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전송 상급 우수 항공기업이 50개사를 넘어섰고 총 규모는 60억 원을 돌파했으며 로켓, 위성, 지상구, 데이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 산업사슬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공업대학 로봇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연구 성과가 시제품에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대출 리자 지원, 전기료금 보조,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비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빈은 15차 5기능 계획 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 150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제조업, 농업, 의료건강, 가사서비스, 특수환경 등 영역에서 신제품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50년 9월 하북성 중부 평원의 들판길로 마차 한 대가 경쾌하게 달리고 있다.

0: 제가 끄는 비좁은 마차에는 두 여인과 한 어린애가 앉다 보니 우리의 주인공 곽상은 마차 몰이꾼과 같이 마차 앞에 앉았다. 키는 그리 큰 편은 아니었으나 날파람 있어 보였고 두 눈에서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빛이 흘러넘쳤다. 감실감실한 얼굴에서는 어딘가 익살스러운 빛이 떠돌기도 했다. 날씨가 무더워지자 그는 군복 저고리에 단추를 끌어놓고 가슴을 시원히 드러냈다. 부침성이 좋은 그는 마차에 앉은 사람들과 인차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1: 아주머니와 이 여동생은 어느 마을에 삽니까?
2: 우린 저기 매화도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
1: 매화도라? 제가 잘 알지요. 그 매화도에는 저도 몇 대 살았는데요.
2: 그렇소?
1: 네.
2: 그럼 군인 동무도 매화도 사람이요?
1: 아닙니다. 저는 봉보 사람인데 후에 매화도에 잠깐 있었습니다.
3: 아니, 군인 동무가 봉황보 사람이라고요?
1: 그렇소. 난 봉황보에서 태어났지.
3: 저도 지금 봉황보에 살고 있어요.
1: 그렇소?
3: 네.
1: 그럼 동무는 내가 마을을 떠나 남이 왔겠구만.
3: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엔 누가 있어요?
1: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2: 저 군인 동무는 입대한 지 얼마나 돼요?
1: 입대한 지 한 10년 잘 됩니다.
2: 그럼 언제 마을을 떠났어?
1: 아마 한 11살쯤 됐을 겁니다.
2: 그렇소? 그러니까 알 수 없지. 매화도와 봉황보는 멀지 않으니까 그일 때는 내가 잘 알고 있지.
3: 군인 동무는 어려서 마을을 떠났고 또 떠난 지 오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1: 그러게. 그러고 보니 제가 고향 마을을 떠난 지도 벌써 13년이나 됩니다.
2: 그러게나 돼요?
0: 곽상은 곡식이 무르익어 넘실거리는 기름진 황금 전야를 둘러보면서 감미로운 추억에 빠져들었다. 마차에 앉은 사람들은 갈 길이 급했지만 마차꾼은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거기다 청노새가 길 옆에 수수대를 보고 기웃거리다 보니 속도가 점점 굼떠졌다.
2: 저 레봉이, 그 마차꾼더러 좀 빨리 몰라고 하오. 이렇게 더운 날에 길에서 어성거리다가 애가 더위를 먹겠어.
3: 네, 알겠어요. 이봐요, 마차꾼 양반, 좀 빨랑빨랑 몰아요. 이렇게 늘쩡늘쩡 가다가는 저 애가 길에서 더위를 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가다가 어둡기 전에 집에 들어서지도 못해요.
4: 모두들 근심 마시오. 애가 저녁 식사선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시오.
3: 아이 참, 말은 정말 잘도 꾸며대네요. 밤중에 가도 저녁 식사전이죠.
0: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곽상이 시물시물 웃더니 마차꾼이 보지 않는 사이에 짐에다 달아맨 물통을 슬쩍 풀어냈다. 그리고는 어린애의 바지로 물통을 덮어놓은 다음 눈을 쩌푸리며 능청을 떨었다.
1: 이보시오, 마차꾼 양반.
4: 왜 그러나?
1: 그 청노시한테 물을 떠먹이는 물통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4: 뭐라고? 물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거 야단났는데. 그 물통이 언제 떨어졌을까? 이거 참.
1: 방금 전까지도 있었는데요.
4: 저 버드나무를 칠할 때까지도 있었는데.
1: 있고 말고요. 그때 나도 물통을 봤습니다.
4: 그럼 아마도 떨어지지 오라지 않은 모양이군.
0: 급해난 마차꾼이 채찍을 곽상에게 넘겨주었다.
4: 이모라고.
1: 네.
4: 수고스럽지만 마차를 좀 몰아주게나. 내가 얼른 뛰어가서 물통을 찾아오지.
1: 그럼 내가 마차를 몰아주는 수고비로 담배라도 사와야 합니다.
4: 그러지. 자.
0: 마차에서 뛰어내린 마차꾼이 어둠길로 뛰어갔다.

0: 마차꾼이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처녀와 아주머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느라고 눈물까지 찔끔 짜냈다. 마차꾼이 멀리 갔다.
1: 자!
0: 곽상이 채찍을 휘둘렀다.
1: 자!
0: 곽상이 휘두르는 채찍이 청노새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청노새는 곽상의 힘찬 소리에 기운을 퍼쩍 차리고 줄다름 쳤다.

0: 벅차는 웃음소리를 싣고 어느덧 12월이를 달려 마을의 객주집 앞에 도착했다. 마차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보니 곽상이 물통에 물을 떠다가 청노새에게 먹이고 있었다.
1: 마차꾼 양반, 마차도 몰아주고 물통도 차다 나왔습니다.
2: 아이고, 에이 먹이꾼이 너무 참 수고 많았네. 에이, 근데 에이, 그 담배는?
1: 담배를 사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으니 먼저 제 담배나 한 대 피우시지요.
2: 아이고, 아이고, 자네를 숙고시키고 이래도 되나?
1: 다 한 고향 사람들이니 어려워할 게 있습니까?
0: 그 말에 처녀와 아주머니는 또다시 깔깔 웃어댔다. 레봉이라는 처녀는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며 허리건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때 객주집에서 한 사람이 걸어나오며 곽상을 보더니 반갑게 외쳤다.
3: 아니, 아 저기 괴보가 아닌가? 이봉의 괴보!
0: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객주집에서 뚱뚱한 사나이가 나오고 있었다. 그는 곽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운 기색을 지었다.
3: 아이고, 괴보가 돌아왔군. 아, 이게 몇 해 만인가? 아, 자네 날 알아보겠지?
0: 그 사나이가 밖에 나오자 곽상도 인차 그를 알아보았다.
1: 군떡 대왕을 잊으면야 군떡 먹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지요.
3: 아이고, 아이, 그래, 알아보는구만.
1: 당연하지요. 제가 어릴 때 아저씨가 만든 군떡을 참 맛있게 먹었지. 아이. 그때 아저씨가 군떡은 원근 50리 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3: 그렇지, 그렇지. 군떡 대왕이라는 내 별명도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가. 괜한 소리가 아니지, 그래. 아,
1: 정말 그랬지요.
3: 아, 그런데 자넨 지난 10년 동안 어디가 있었댔나? 에, 우리 마을에서는 늘 자네를 그리워했네.
0: 그들의 말을 듣던 마차꾼이 의아쩍게 여기며 물었다.
4: 아니, 저 군인 동무가 괴보라고 하는데 대체 어느 괴보란 말이오?
3: 에이, 그 아니, 자네들 왜 그리 얼떨떨한가?
4: 에이, 내가 얼떨떨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3: 이 사람 참. 에, 그래, 저 사람을 여기까지 태워다 주면서도 누군지 몰랐단 말인가?
4: 에이, 내가 처음 보는 군인을 알 턱이 있나?
3: 에이, 일본 놈들이 있을 때 포대에 불을 지르고 민족 반역자들을 족치고 외놈 쪽발이들을 붙잡은 괴보가 바로 이 군인 동무란 말이야.
5: 아니, 아, 이 동무가 바로 사람들이 늘 말하던 그 괴보란 말인가?
3: 아, 그래, 자꾸 이 사람들.
5: 아, 난 이전에 괴보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진짜 괴보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6: 아까 마차에 앉으면서 마차꾼을 슬쩍 올려넘기는 걸 보니 과연 괴보라는 별명이 걸맞던데요. 안 그래요, 마차꾼 아저씨?
4: 예, 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좌우간 나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12월의 길을 달려오느라 되게 고탕을 먹었네.
3: 에이, 제 사람은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일세. 외남들도 저 사람하고는 어쩌지 못했는데 이게 자네가 무슨 수로 저 사람을 당해낸다 말인가.
5: 아니, 내가 듣기로는 아 그때 괴보가 새색치 차림을 하고 대리촌 포대를 점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 그래, 어떻게 차리고 나섰댔어?
0: 아주머니의 물음에 괴보는 그냥 시물시물 웃기만 했다.
5: 아니, 아, 그냥 웃지만 말고 어서 말을 좀 해보라니까.
1: 아, 사실은 그때 우리 진원 동지가 꽃천으로 지은 저고리와 분덕량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5: 아, 그랬어? 어, 그래서 그 꽃천 저고리와 분으로 뭘 어떻게 했댔어?
1: 꽃천 저고리는 그대로 입었지만 분칠은 장밤을 패면서 해도 얼굴이 희어지지 않더구만요. 그렇게 밤을 새다 보니 너무 고뇌서 이튿날 가마에 앉아가면서 끄떡끄떡 졸기까지 했습니다.
6: 그,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3: 그럼 일은 내가 잘 알지. 어,
6: 그럼 아저씨는 그때 그 일을 재밌게 봤겠군요.
3: 아이고, 말도 마오. 이게 재미가 다 뭐여. 아, 그때 난 저 사람 때문에 기절 초풍할 뻔했어.
5: 네. 아유, 우리 한번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6: 그래요.
3: 아, 그러니까 그때 제 사람은 바로 이 걸상에 앉아서 호박국을 마시고 있었댔어. 그런데 저쪽에서 일본 놈 한 놈과 틈구 한 놈이 걸어오더군. 나 그 놈들이 오는 걸 보고 너무도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댔어. 그런데 이 눈치 빠르고 손이 잽싼 저 사람은 내가 두른 앞치마를 슬쩍 벗겨서 자기가 척 두르더니 행주를 가지고 상을 닦는 게 아니겠소. 등원업이 문턱을 넘어서자 저 사람은 희쭉희쭉 웃으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어. 그 두 놈은 저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더군. 그때 난 어찌나 속이 조마조마하던지. 하지만 그 제 사람은 태연하게 그 놈들을 이 자리에 앉히고 뜨거운 국 두 사발을 가지고 다가갔어. 그 놈들은 아무래도 수상한 느낌이 들어 저 사람의 몸을 수색하려고 잡돌이를 하더구만.
6: 그 장면이 정말 아짜짜했겠네요.
3: 그럼 난 옆에서 보면서 이거 오늘 큰일 나는구나 하고 손에 땀을 쥐었지. 하지만 제 사람은 국사발을 들고 서적서적 그놈들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 두 놈의 머리다 대고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었지.
6: 선선을 썼구만요.
3: 머리에 뜨거운 국벼락을 맞은 놈들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총을 빼려고 허리춤에 손을 가지다 댔어. 그러나 저 사람이 먼저 사창을 빼들고 꼼짝 마릇 하고 소리치더군.
5: 아이고, 아이고, 잘 됐네요.
3: 그렇게 제 사람은 우리 집에서 국 두 사발로 적 두 놈을 생포했지. 아이고, 하지만 난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며칠째 내 가슴이 두근두근 됐다니까.
1: 그때 아저씨는 이 집에서 싸움이 붙는 걸 제일 겁나했지요.
3: 그래, 그때 우리 집에서 싸움이 붙은 지 우리 한두 번이었던가.
1: 그랬지요.
3: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남들은 느슨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돼야 싸우러 나오지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을 골랐거든. 자넨 그때 이 명월점에 장날마다 나타나서 놈들을 혼내주었지.
6: 그 놈들이 혼살이 났겠네요.
3: 아무튼 이 사람이 나타난 후부터 등부놈들이나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놈들이 이전처럼 의시되면서 얼씬거리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
5: 아니, 정말 듣던 소문대로 도끼 고소한 영웅담이네.
6: 맞아요.
3: 그렇지.

0: 박사는 마차에 함께 앉은 사람들과 같이 매화도에 먼저 도착했다. 매화도는 곽상에게는 퍽 익숙한 마을이었다. 매화도는 이미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1: 이 마을이 매화도라는 마을이지?
2: 네, 그래요. 이 마을에 몇 해 있었다면서요?
1: 있었지. 그때 난 허시라는 지수집에서 모슴으로 살았어.
2: 네? 아, 그 지수집이 바로 저 집이에요. 아, 지금 우린 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토지개혁 때 분배받았어요.
0: 곽상은 지수집과 그 주변을 둘러보았다.
1: 그런데 담장은 왜 보이지 않소?
2: 그 높다라튼 담장 말인가요?
1: 맞소. 그땐 저 지수집에 높다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지.
2: 토지개혁을 한 다음 몇십 집에서 대문 한 곳으로 몰켜 다니자니 하도 불편해서 3년 전에 허물어버렸어요.
1: 아, 그리고 대문가에 있던 그 우물은 왜 보이지 않소?
2: 안 보이나요? 저기 우물이 아니고 뭐예요?
0: 천혜의 손길을 따라 보니 우물은 바로 지척에 있었다. 우물가에는 커다란 청석이 놓여 있었다. 한참 동안 청석을 지켜보던 곽상은 청석에 깃든 잊지 못할 추억이 떠오르며 거뚱이 시큰해 났다.

13년 전 고향 마을을 떠날 때도 역시 오늘 밤처럼 오둑시그리 했다. 11살에 난 곽상이 맨발바람으로 집을 뛰쳐나와 걸은 길도 역시 이 길이었다. 저기 우물가에 놓인 청석에 엎드려 온 것도 역시 그때였다. 곽상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그의 추억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0: 1937년 이른 봄, 쌀쌀한 봄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고 앙상하게 여인 꾀보는 키 높은 느릅나무에 올라가 느릅나뭇잎을 따고 있었다. 저쪽 나무 위에는 꾀보의 친구 쇼두가 올라가 있었다.
1: 예, 쇼두! 나뭇잎 많이 땄어?
2: 하지, 좀 일찍 해서 그런지 나뭇잎이 작고 얼마 안 돼.
1: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가지가 무성한 쪽에는 그래도 많아.
2: 그쪽은 가지가 약해서 위험해.
0: 그들이 나무에 올라가 잎을 따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는 흔 솜저고리를 입은 18살 난 계집애가 나무를 캐고 있었다. 그 애는 이 마을에서 큰 어머니라고 존경스럽게 부르는 아주머니의 딸 양설이었는데 집에서와 마을에서는 모두 소설이라고 불렀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 딸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